0: 올라가다 쭉 엉덩 앞을 쭉 엉덩 바이바이쇼 라즈로 못다
1: 쭉 버루아르 르즈
0: 스미스에
1: 못다
0: 복들이 미스에 못다 쭉 긴긴데 쭉 잠한 거죠 아서 쟁이 쟁이 잡시 찍고 하고 찾아와 쭉 엉덩 왔다 쭉 엉덩 온 시민이 쇼으로 하나 무슨 사극 놓고 주의시게 락마트 라즈는 순다이 순다이 제리비스틴 쭉 엉덩 온 오소가 락마트
2: So far, I've been here 4 days, but I've visited Kyrgyzstan twice in the past.
3: What are your feelings?
2: I find it's very much

0: 만 내세. 이제 토요일 온도가 있는 데를 토요일도 악장 밥쯤 했어. 안 악장 바로 와서 발빗대로 인선단이 김선단 악장단 돌아냈을 것 같아.
1: 맞다 어쩌네.
0: 맞다 어쩌네.

감성하거든. 감을 있으면 뭐든 나는 발표하고 있는 새끼가 따라오든 리락스해달라. 나는 미리 라이팡들이 와르면 톡톡이 자서 안 믿는다. 난 톡만 해야 돼. 샤이래래. 난 마음을 감을 스페로 우아한다니. 소외된 소외진 일경과 가르바치 외투를 빼기 빌는